0: 맛이 좀만 알아서 가서 먹고 있는 비키치킨인 어쨌든 왜 이때 그 얼마나 때문에 왜 이야
1: 룡룡만 그만 하고 밑에 알차간 룡룡지 마블라 마미 모인 알차 마미 바사 알차 또 이때 알라바 클라우디 바람
0: 상은 때는 말을 듣고 있는 바람 바람 바람 신이 지지야 다오 바람 当时今年不对，我是从哪儿去发生的了？对，
2: 这是不是今年的最后一次在吃破馕了？
0: 对。
3: 马斯拉，
4: 好，
3: 心情怎么样？
4: 很好。
3: 准备出发吗？
5: 嗯。Sizlerin geleceğin erişim şu ayılda. Uyuvağa bürüyoruz falan. Makalım. Hı.

0: 救。你想我咋子咋子提醒我？
1: 走。
0: 没救。
1: 테라더로 테라로 틴더가 라 지금 혹시나 이거 너무 대신 거 대대네 믿고
2: 父母的爱是沉默的守望，而非手把手的引航。前路的沟壑与风浪，终需孩子们用自己的双脚去丈量。

0: 아주 잘한다.
1: 지금 힘든. 멤버가 피곤 느낄 것이 뭔지 알아?
0: 네, 축하했습니다. 또 바로 또 오셨어요.
2: 오늘 바로 오셨던 분 기월 한 번, 시기월 한 번.
0: 네, 시도가 있죠.
1: 내일 때면 일 갑다 싶어요.
0: 마시나요, 수고하셨어요.
2: 수고하셨어요.
0: 마시나요, 아프셨어.
1: 나 얼굴 본 거죠?
3: 从塔西巴伊穆拉提记事起，一家人就生活在盖兹村。塔西巴伊的大女儿古丽努尔今年大学毕业，明天她就要下山去工作单位报到。塔西巴伊为女儿准备了一场特别的送别。
4: Almalı bulaşın kardeş Aşısın nanaş demi Kerilir jatkan kentala Kengılgı karray bas demi Böksü joldu barasa Bütünü açı ünçügat Burundu yüzüp çuçügat Semetey baykap karasa Esin joktup mu baskan
3: 十岁时，塔西巴伊第一次听到马纳斯的传说，就被故事里描绘的盖世英雄深深吸引。从那时起，他就梦想自己将来也要成为一名受人尊敬的马纳斯奇。每一个音符，每一句歌词，都是对女儿的祝福和期望。阿西巴伊希望女儿能像马纳斯一样勇敢坚强，保持内心的光明与正义。高原之下，一场讲述马纳斯传奇一生的歌舞剧正在开演。
5: 哎，有更衣室为什么不用呢？
6: 更衣室乔装来不及，节目太多了，而且剧院里面又大，我们也想去化妆室呀，没办法。
7: 那个白汗的时候，就是再霸气一点的，把嗓子整个眼神什么的。你是马纳斯呀，你是个练，一个
6: 英雄，
7: 英雄。拿完的时候，不要跟他们那个蒙太后吧。拿完之后，他们给你摆，你不能给他们摆，你是还是这样的。不要问题，状态还行。
6: 好，明白了。